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뛰어난 왕입니다. 요시아는 국가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조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왕처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방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정결케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전역을 개조시켜 나갑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제일 먼저 언약부터 갱신을 합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요시아가 율법책,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어떤 언약을 세웠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자. 이 일에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겠다고 언약한 다음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전역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해요. 먼저 남유다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4절까지가 남유다 땅에서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를 설명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열을 때마다 그 방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상들이 엄청난 그 더러운 우상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에 놀래요. 마치 집안에서 아이들이 벽에다 온통 낙서를 해놓은 것을 부모가 그 낙서를 지워가듯이 요시아는 성전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숨어있는 모든 우상들을 꺼내어서 그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이사가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방마다 쏟아져 나오는 우상 더미가 대단합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 목상, 뭐 1월 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숭배 도구뿐 아니라 그 모든 우상 그것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더 충격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은 그 산당이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그 미신적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는 제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산당 뒤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에서 분향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폐했다 그랬습니다. 그 산당 뒤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제사장들을 찾아내어서 요시아가 그들을 직분을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벳까지 더럽게 하고 산당을 다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산당,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온갖 미신적 신앙을 조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럼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9절에 보시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무교병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산당 제사장으로 따로 구분된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구나. 요시야는 그 문을 열어버리고 산당의 제사장들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 거처가 있었어요. 창녀촌처럼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 남창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남창이 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매매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도백을 10절에서 제거해버리고 11절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말과 태양신의 수레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요시야에 의해서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을 다 제거해버리고 태양신이 타는 수레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다락에서부터 앞마당까지 그야말로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했어요. 성전의 다락에는 아스의 제단이 있었고 성전 앞 두 마당에는 므낫세의 제단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정말 오래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를 위해서 지었던 이방 신전, 이방 산당이 지금까지 요시야 때까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누구도 솔로몬이 지은 이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성전 문을 열고 솔로몬의 상단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걸 다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제거해버린 겁니다. 석상, 목상을 다 깨뜨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을 정결케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아시리아로 다 끌려갔습니다.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와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그 제단을 더럽히고 제단을 모욕하고 여로보암의 종교를 완전히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황소, 송아지 신 두 개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 나라가 됐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제단을 요시야가 가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15절에서 20절까지가 북왕국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나라는 망했지만 제단은 남아있는 겁니다. 제단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그 제단 여로보암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제사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6절에 요시야가 주변에 있던 무덤을 다 파헤치고 해골을 다 꺼내서 그 해골을 베델의 제단에 다 불태워버림으로 베델의 제단을 모욕을 하고 베델의 제단을 저주하고 베델의 제단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정결케 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이제는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 열왕기하는 굉장히 짧게 나타나 있어요. 그 요시야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사사 시대, 열왕의 시대 가운데 요시아가 유월절을 유일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도 분명히 우리가 유월절 지킨 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아 때 사사 시대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열왕의 역대 가운데 요시아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착각했나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동안에 종교 관례대로 전통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완벽하게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킨 건 요시아가 처음인 거예요. 열왕기하는 종교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교개혁을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월절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는 종교개혁을 하고 21절 23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서 다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틈 사이에 유월절 기사를 끼워 넣었어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는요, 백성들 삶 속에 파고들어가 있던 모든 신접한자, 점장이, 드라빈,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 24절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지금 요시아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마 일간 스포츠의 모든 오늘의 운세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이 1월이 시작될 때 토정비결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접한자, 점장이에 해당하니까. 요시아는 이렇게 백성들 삶 속에 깊이 파고드는 모든 미신적 요소까지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없었다. 율법을 따라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완벽한 말씀의 통치를 실현해낸 사람이 요시아 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1770년대에 두 명 중 한 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다 불과 20년 뒤에 1790년대에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5 내지 10%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신학자였던 톰 페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에서 기독교가 30년 내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잔 마샬은 기독교는 미국을 구원하기에 너무 멀리 표류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3명이 있고 예일 대학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예일대학에 티머시 드와이트 총장이 총장으로 간 뒤에 학생들하고 성경을 펴놓고 공개 토론을 합니다. 활발한 공개 토론과 성경 공부와 성경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면서 1802년에 예일대학교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학생 중에 3분의 1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미국 캠퍼스로 옮겨 붙기 시작하고 그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 교회를 삼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1700년대 말에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대한 미국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25년 동안에 미국 인구는 4배를 늘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배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조사하고 세 가지를 찾아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말씀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불꽃이 커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꽃이 확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요시아는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요시아의 사망의 이야기가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투를 하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죽어요.
종교개혁자가 뭔가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유쾌하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이 되고 동쪽은 바벨로니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애굽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국력이 약해진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누가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로 가는 가나안 팔레스틴 땅을 통과하는 그 상황에서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애굽왕 바로누고의 군대를 막았은 겁니다. 그야말로 한 만 명의 군대를 요시아는 한 100명의 군대로 막아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시아가 왜 애굽의 바로누고의 군대를 가로막았을까?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수르에 대한 증오심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쳐서 승리할 경우에 그야말로 팔레스틴 땅은요, 가나안 땅은 그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애굽과 아수르가 팔레스틴 땅 양쪽에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 유다의 미래는 어두운 거예요. 유다의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전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기자는 놓치지 않고 왜 요시아가 죽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애굽왕 바로 느고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요시아는요, 율법책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자음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유다 땅을 개조해냈습니다. 언약의 땅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하다가 결국에는 무기또에서 사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그 말을 계속 거역하다가 무기또에서 사망해버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계속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개혁을 성취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상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요시아는 가장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남북 왕국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신 하나님의 통치의 이데올로기가 깨지는 겁니다. 아합 같은 그 악한 왕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요시아는 가장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회개만 하며 돌이키셨던 하나님이 요시아 때에는 그 거대한 역사 이래 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도 하나님이 돌이키질 않으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럼에도 요시아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멈추지 않았던 왕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네 명의 왕이 남은 23년의 유다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이 네 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입니다. 요시아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아스인데 불과 3개월 통치하면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11년 동안 왕이 됐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백성들의 아주 피를 빨아먹은 그런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3개월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는데 4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요시아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세 가지 율법책, 하나님의 성전, 유월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 대청소하라는 얘기인가요? 성전을 정결케 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열왕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신앙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나타나야 돼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그 피와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를 그대로 재현해내셔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유월절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이 시대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어느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목상과 석상을 제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책은 뭘까요? 율법책을 찾으셨습니까? 율법책이 뭐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계명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요시아가 발견해낸 율법책에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 스스로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요, 삶의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다시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너는 싫어. 이러면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도 있다. 머리가 좋으면 가능하다. 기도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를 비하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6명의 경비원을 다 해고하는 그 사안을 국민, 그 주민 투표에 붙였습니다. 근데 투표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경비실 창문 앞에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해고하는 투표함이 경비원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창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분은 앉아서 자기를 해고할 것인가 찬반을 묻는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넣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고, 이게 주민투표 51%인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대량 해고가 된 거예요. 그 해고 통지문을 누가 붙였는지 아십니까? 경비원들이 가서 붙였습니다. 자기를 해고하는 공지문을 자기 손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배려가 있었으면 그렇게 잔인하진 않을 거 아닌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유월절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사람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사탄이 인권이라는 걸 도둑질해 갔잖아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도둑질에다가 원숭이 옷을 입혀놓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세주시오.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를 도둑질해 가서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든 게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이제는요, 인간 존중의 이 가장 중요한 인권의 복음의 정신을 이게 훔쳐다가 인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는 당연히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인권이 너무 지나쳐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간의 기본적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서 피켓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위선에 빠져서 인간 존중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게 빼앗아다가 도둑질에다가

딴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시리아 난민이 일어나서 그들을 마치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고 쩔쩔쩔쩔 매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게 무슨 선진국의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학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해야죠.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쳐간 거잖아요. 너무 지나쳐서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사 인권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니까 사탄이 슬며시 훔쳐다가 엉뚱한 곳에 붙이는 곳마다 도덕이 파괴되고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윤리가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퀴어 축제에는 몇 억씩 갖다 부어주면서 애들이, 여자애들이, 가난한 여학생 아이들이 생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문지 깔고 앉아있는데 그거 줄 돈은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신명기 14장 29절에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들이 소외시킨 사람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인간답게 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도 배부르게 할 것이라. 너의 범사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신약에서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정결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흑백 갈등이 일어나서 계속 서로 죽이고 서로에 대해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2007년에 박노자 교수가 탈북자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탈북자 숫자가 만 명이었는데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 만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설문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65% 내지 70%가 다른 나라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 너무 차별해요. 북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북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남한에서 사는 게 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그들에게는요 힘든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더 정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 내지 50%의 사람들은 만일에 북한이 자기를 받아준다면, 남한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탈북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이제는요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도 다 무시당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되고 무시된다면 교회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유월절이 지키고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있나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온갖 탐욕의 우상들이 가득한 건 아닌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존경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 권태감이 듭니다. 권태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권태감에 끌려다니면 십자가 사랑입니까? 왜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지시나요? 이겨낼 수 있어야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변하질 않아야죠. 어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확신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테스트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몽철 장로님이 매일 쓰는 칼럼에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진짜 여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졌는가? 그걸 친절함이라 그랬습니다. 친절한 여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오는 여자들한테 나그네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친절을 베푸는 여자. 얼마나 아름답고 상냥스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를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줄 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친절한 여자.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줬을 뿐 아니라 약대까지 다 줬잖아요. 여러분, 약대 한 마리가 한번 흙 하면 얼마의 물을 먹는지 아십니까? 50리터 내지 100리터를 마십니다. 얘네들이 한 10마리만 있으면 1000리터를 흙 마시는 거예요. 그걸 그 갓얄핀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약달을 먹이는 겁니다. 여몽철 장로님이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성과 데이트할 때 나를 대하는 태도보다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을 고르라고. 틀림없는 거거든요. 밀턴 스타인버그는 그는 어렸을 때에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했지만 존경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친절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 대한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친절을 다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과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원을 풀어줄 자로 메시아를 가수나 코미디언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실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인 일은 없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약속을 어긴 죄들은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미워함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범죄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위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보통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작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사람들에 관하여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하나님과 그의 완벽한 말씀 그리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자주 내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일에 가끔 폭발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께서는 그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정중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엽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이 분노는 터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화가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억하시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저에게 내리신 영광의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목소리와 악기와 젊음으로 우리 주인이신 당신께 찬양을

0: 시듬이 닫힌 문 밖은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세월이 되려 합니다.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잊으려 나쁨에 중독되는 사람들, 이제 비스듬히 닫힌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용기로 이제 일어섭니다. 이 기쁨과 이 용기가 당신이 안타까워하시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BBN 방송에 관심이 생겨 직접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후원 방법입니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나눔의 경주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BBN에서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고 또 나누어 주셔서 BBN 방송을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는 이러한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동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4: 제 31장 르멜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송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5: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4: 제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여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채 자기를 구원하려던 인간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처하게 된 죽음의 상태는 조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 안의 우리 주님의 생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의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과연 어느 책일까요? 대답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펴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누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밀레도로 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부름에 응해서 밀레도에 왔을 때 바울이 나누었던 고별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고별사임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33절에서 시작해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놓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니라. 자, 여기 35절, 특별히 32절의 말씀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의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어느 책에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한 권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 책이 다룬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의 원리를 상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 자체의 의미와 목적과 동기의 깊이를 주는 숨은 특색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감의 보물 창고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경제 불안과 금전적 어려움으로 아주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옷가지를 준비해서 또는 현금으로 돕기 위해서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고자 했을 때 저들은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런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를 돕고자 할 때 주는 은혜가 있듯이 받는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나 친구의 마음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원하며 그렇게 돕기를 원한다면 주는 것을 주는 이가 은혜로 주는 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른 믿는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지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알 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십일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경제 제도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땅에서 얻는 소출의 십일조를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기본으로 한 경제에서 추수한 곡식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해 본다면 구약 경제 제도 아래서 유대인들은 10의 1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는 율법 문제이지 은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더 중한 바를 행하되 다른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일조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만일에 구약성서의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하여 11조와 10분의 1 이상의 물질을 드렸다면 구주의 보혈의 값으로 구속받아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크게 특징 지어주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린다는 점에서도 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깨트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 필요를 채우는데 민감해지는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저는 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육신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 축복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때때로 다른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져주고 격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적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는 그것이 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사도의 요한은 또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서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하고 격려하는 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주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의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지 그것이 이 보화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미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보화는 다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대부분 존재의 중요성을 존재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상의 물질에 쌓아둔 데 둔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우리는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이익을 남길 삶의 영역에 투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위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초기 시절에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전임 목회자로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 성도님들 중 몇몇 분이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제게 와서는 목사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가족들을 위해 음식과 옷을 장만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이십시다. 우리는 그 명단을 그렇게 해서 손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비공개로 일을 진행해 보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의 선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을 때 아이들의 얼굴 표정과 또 엄마 아빠들의 눈에 비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기쁨으로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진리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죽음,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무서운 사고, 자연재해 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찍어다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것마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어차피 몰라서 여기 들어왔지만 우리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전도하게 해서 이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귀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도도우로 돌아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의 대원칙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때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의 자녀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당신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둔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구겨진 5천 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에 있는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왔습니다. 분유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주인은 9,800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기 엄마를 불러 세우고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5,000원을 받고 4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분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어렵다,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정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죄함이란 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모두 용서되어졌다.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 누구도란 속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들어있는 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꽈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꽈다 놓은 보리자루.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러나 꽈다 놓은 보리자루도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라보는 사람들 하여금 적잖이 신경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꽈다 놓은 보리자루라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무관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사람 여기 살면서 만날 때 지나가면서 Excuse me 그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Hi 한마디가, Hello, Good morning 한마디가, Thank you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인생의 흐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순간의 연속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무표정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나쁜 것을 주기도 하고 나쁜 것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줄 수 있었는데 주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고 나쁜 것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제거해 주지 않은 것도 결국은 영향을 미친 결과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관계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원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깊숙한 영향을 미치시려고, 넓은 영향을 미쳐주시려고 예수님 사람이 되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으며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인생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받은 바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특권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쉽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현실에 대한 시청각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의도와 명령을 따라 나누는 삶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1절로 4절은 다시 한번 사건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 기적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반복적으로 행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되며 또 많은 무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주 32년 4월 12일, 즉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13절까지 제자들의 중간고사,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험 문제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무리를 다 각각 집으로 보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벳세다 그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특별히 지적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이 어디에 방앗간이 있는지 알 테니까. 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중간고사죠. 얼마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는가, 정확한가를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빌립을 시험해서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7절에 빌립이 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보통 한 8개월 정도의 임금을 다 쏟아 부어도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하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정확한 계산, 그리고 상식적이며 당연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방앗간이 그 벳세다 지역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떡을 한꺼번에 사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돈도 없었거니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200데나리온에 대한 언급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스케일의 방대함을, 장대함을 보여주는 데 그 기능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물을 포도주로 갖고 오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20마일 떨어진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 역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으며 제자들은 그 사건을 다 친히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방앗간에 가서 다 떡을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냥 200대 아니면 운운하면서 F를 맞고 맞았어요. 말았어요. 8절 9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답변합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까지 좋아 거기서 한 씨쯤 맞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 또 안드레도 F를 맞게 되고 맙니다. 오병이어 그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글쎄요 눈먼 사람 하나 눈뜨게 하는 것 정도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하실 수 있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2만 명의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주님도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10절 이하에 주님께서 정답을 멋지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2만 명이 남자 5천 명 줄잡아 2만 명이 마음껏 원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2만 명이 참여하는 표적을 주님께서 베푸시며 당신의 표적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도 하시죠. 당신의 능력의 뛰어남을 막강함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멋지게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정말 평생 이들은 이 사건만큼은 적어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은 다 잊어버렸어도 그때 배불리 먹은 사건만큼은 두고두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손자들에게 두고두고 그때 대단했노라 대단했노라 대단하죠. 그러면 다 먹고 산 다음에 남은 것을 열두 바구니에 다시 모아 다 채웠다고도 말씀을 하며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한편으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쁨과 풍성함의 잔치를 예시하는 그러한 기능도 한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지만 갈릴리 바다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그 바다였겠다. 또 한 가지 벳세다 갔을 때 이 장면이 머릿속에 연상이 됐습니다. 아, 나도 이 자리에 있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블랙스버그에 사역할 때 우리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촌극을, 한 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촌극을 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100%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대학생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한 친구가 이 식빵, 슬라이스 하나 들고 오더니 예수님께 오더니 막 뭐라고 말씀을 드리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갖다가 그 빵에 딱 대시니까 이 빵이 토스트가 돼서 브라운색으로 쫙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영상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친절하게 필요하면 토스트 약간 노릇노릇 구워서도 주실 수 있는 그러나 2만 명을 동시에 먹이시는 멋진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그 다음에는 6장 마지막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주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하신 교훈을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거킹으로 만들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떡이 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 당신의 몸을 깨뜨심으로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적지 않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꽤 쓸모있는 분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매일 주님 주시는 떡을 먹읍시다. 우리는 한번 그 떡을 먹음으로 실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 이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풍요로운 우리 영혼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했고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막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즉 육신의 떡에 더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떡을 배불리 먹었지만 그러나 그 떡을 먹고 표적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은 그 메시지가 그 기적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사건이 주는 메시지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표적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표적을 본 사람은 소수요 다수는 배가 불렀으니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메시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입니다.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이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갈비탕을 사 대접해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갈비탕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감사의 뜻도 표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사라고 하더니 갈비탕을 한번 더 사달라고 해요. 제가 또 사드릴 수 있죠. 또 사드렸습니다. 그분이 맛있게 드시고 또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전화를 또 해서 또 갈비탕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뭐 돈도 없거니와 일단. 제 전공은 갈비탕 사주는 게 전공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잘 가르칠 수 있다마는 저에게 운전 가르쳐달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제 전공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 망가진 에어컨 잘 못 고치고 전공도 아니고 그런 부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 부탁드릴 게 따로 있어요. 육신의 떡을 한번 먹여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는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받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예수님 전공은 군중이 요구하는 떡이 아니요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십니다. 6장 47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해주는 떡을 먹으며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하늘의 만족감을 누리며 영혼의 상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혼이 항상 상쾌해야 삼박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재미있어야만 됩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 뭐 그것도 조금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특권의식 가운데 이번에도 한국 갔을 때 제가 예외 없이 또 여지 없이 맛있는 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사준이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음식 더 이상 제 몸에는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다시 또 배가 고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은 그 의미를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신비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나중에 반문하게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참 내 어깨를 감싸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문자적으로 주님의 감촉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과 내일의 계획을 그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며 그 모습을 주님의 그림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아픔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 역시 모두가 다 주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시각과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아픔이 많이 있으나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나 그 문제도 우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며 확신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단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안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숨을 푹 내쉴 수 있어야 돼요. 안도의 숨을 힘들었으나 아니 힘들게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그래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 떡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노래하며 무릎 꿇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허기를 느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먹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욕을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싸구려만 좋아하던 이 입의 감각을 고급스러운 음식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위해 고상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으나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의 묘미와 그 맛과 그 멋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맛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웬만한 호텔의 음식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영적 미각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의 내용을 혁명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그러기에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영혼들은 즐기는 바가 다르며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귀하게 여기는 바가 다르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며 그들의 삶의 내용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었거니와 오늘도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베푸시는 표적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곳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 또 그 살을 먹으며 생명의 떡의 맛을 음미하며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요한은 6장 68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 한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잡았으니, 진리를 찾았으니, 여기 내 인생의 최대의 낙이 있으니, 내 인생 최대의 가치가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그렇게 베드로는 그의 남은 인생을,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생명에 떠 계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매일 그 맛을 느끼며 그래 내가 분명히 예수님 주신 떡을 먹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는 그렇게 먹고 난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그 떡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떡을 나누어 줍시다. 매일.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지만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버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떡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킹스 버거라 부를 수 있겠죠. 다니시면 버거킹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왕의 왕께 주시는 그 킹스, The King's 버거를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맛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우리 속에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표적 속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이 표적 속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그들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게디 선교사, 존 게디라는 선교사는 오스트리아 남쪽, 오스트리아 동쪽에 있는 아니티움이라는 아주 작은 섬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거기 가서 24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씀했던 그 교회의 뒷뜰에는 이런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1872년 그가 이 섬을 떠날 때에는 이교도가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물론 이 존 게디 선교사는 24년의 사역을 통하여 온 마을 사람들, 물론 몇백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잔치 속으로, 표적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10년, 20년 사역해서 10명의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상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참 쉽게 이해가 되고 참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한 것으로. 그러나 원문을 정확하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 속에 포함시키고 이기게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다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승리의 개선의 행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 개선의 행진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승리에 자기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었으나 하나님께 정복당하여 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에 자기는 패배자로 끌려가고 있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 주셨음이 그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랑거리요 특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으셔서 당신의 개설의 행렬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니 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노라.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삶이

주권적인 일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by virtue of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의 행렬 속에 나를 묶어 놓으신 그리고 그 모습 통하여 가는 곳곳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다 굴복시키고 바울과 같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 속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혼들은 참으로 복된 영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 베드로가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계속 주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데 생선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더 주세요. 더 줘. 문제없지. 얼마든지 넉넉히 배불리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떡을 나눠주며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후에 정말 번듯한 사도로 세움받고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리셔서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노라 그 메시지를 외쳐댔습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선포하며 얼마나 베드로는 더 신나지 않았겠어요. 육신의 떡을 나눌 때도 기분이 괜찮았으나 그러나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익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 김 선교사님은 A국에서 불구 고아 아이들을 심지어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맡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할 처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A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직도 포기하고 12명의 불구 고아를 데리고 산골로 내려가 돼지 우리를 거처로 삼고 그 삶을 거기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관한 귀한 저술활동도 그분은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저명한 학자였으나 학문활동도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온 피부가 까맣게 햇빛에 거슬렸어요. 농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필요한 거처를 손수 짓는 건축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열두 고아의 아빠, 엄마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연세가 되셨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섬김 또 헌신이 고아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은 직접 보며 만지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도 나중에 커서 다른 고아들의 아빠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슴과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노래가 넘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주지 않고 육신의 떡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 김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고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의

0: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아는 아니겠으나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고아로 허덕이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우리의 움직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장면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던 그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감격, 베세다 광야에서 육신의 떡을 나눠주던 베드로의 감격은 둘은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기에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주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표적의 현장 속으로 영혼들을 인도해 드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 또 이 삶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생명의 떡의 의미가 뭔지를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깨뜨신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주께서 흘리신 그 포혈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내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 생명의 떡을 취한 우리들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취함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 속에 쇠고랑이 체인 묶인 쇠고랑에 묶인 채로 그 승리의 흐름 속에 끌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행렬에 붙잡힌 바 되어 이것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될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며 이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고통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불쑥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약속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액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안이 노크할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는 불안감 있습니까? 믿음으로 맞이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이루신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이웃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여보, 얼른 갑시다.
1: 아이고, 힘들어라. 아직도 먼 거예요?
0: 아니야. 저기 보이지 않소? 이제 다 왔어.
2: 지금 한 부부가 이스라엘 중부 산간 지역의 산길을 힘들게 가고 있어요. 이번 얘기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위대한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사무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수시로 불러 명령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0: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저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어서 가서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립시다.
2: 이들이 가고 있는 곳은 실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직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로라는 마을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새겨놓은 법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지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매년 이 성전에 모여서 법궤 앞에서 큰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0: 다 왔다.
2: 그들은 마침내 실로 마을에 도착했어요.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제사장님.
3: 누군고?
0: 예, 저울시다. 엘가나입니다.
3: 어허, 그대가 또 왔구만.
0: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4: 안녕하세요, 대제사장님.
3: 아하, 어서 와요. 그래, 그동안 별일들 없었나?
0: 예, 별일은 없었습니다. 예, 헌데 대제사장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기도를 올리러 왔습니다.
3: 아니, 그게 무슨 말인고?
0: 예, 저희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자식이 없으니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람이랑 같이 와서 특별히 기도를 올리려고 하니까 대제사장님, 제발 하나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저희도 자식을 갖게 해 주십시오.
3: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권리는 없네. 어쨌든 하나님에게 기도나 잘 올려보기나 하게.
2: 두 사람은 그날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3: 저렇게 기도를 정성껏 올리는 사람은 처음이로군. 그래,
2: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은 두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3: 이보게, 이제 하나님도 자네들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셨을 터이니 그만 돌아가 보게. 가서 집안 일도 살펴야 할 것 아닌가?
0: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3: 이 사람아, 좌우간 집에 가서 기다려보게. 나도 하나님에게 잘 빌어볼 테니까.
2: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정성스러운 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이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성경의 구약편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 이 사무엘의 출생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0: 여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4: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은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4: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0: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하나님의 집에 아이를 맡기는 게 어떻겠어?
4: 아니, 그럼 성전에 아이를 갖다 맡기자는 말씀이세요?
0: 그렇소. 우리 대제사장님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합시다.
4: 모르겠어요. 당신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다면 그것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 마침내 두 사람은 아이가 자라서 처지에 떨어질 무렵이 되자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3: 아니, 내가 이 아이를 키우란 말인가?
0: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당연히 성전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늙은 대제사장은 나이 어린 사무엘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3: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내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드네. 이 아이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아이가 될 것이네. 기꺼이 이 아이를 맡아줌세.
2: 어린 사무엘은 그날부터 부모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이 되었어요.
3: 사무엘아, 공부할 시간이 됐지?
5: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3: 그래, 자, 또 시작을 해볼까?
2: 늙은 대제사장은 소년 사무엘을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는 이 소년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공부를 끝낸 소년 사무엘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어두워지는 바깥산을 바라보며 살며시 잠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외침 소리가 들렸어요.
6: 사무엘아, 사무엘아.
2: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해진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방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불러봅니다.
5: 대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3: 아니다, 안 불렀는데 왜 그러느냐?
5: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봅니다.
2: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사무엘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때였어요. 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6: 사무엘아, 사무엘아.
2: 사무엘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혹시 자기가 실수할지 몰라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소리는 또다시 들려왔어요.
6: 사무엘아, 사무엘아.
2: 소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맞았어요. 소년을 부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6: 사무엘아.
5: 예, 하나님.
6: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사무엘.
5: 예,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2: 하나님은 소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6: 사무엘아, 나는 너를 큰 사람으로 쓰려고 한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소년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6: 사무엘아, 명심하여라. 이 나라는 너의 손에 달렸느니라.
2: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무엘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3: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란 말이냐?
5: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님.
3: 어디, 하나님께서 대체 뭐라고 그러시더냐?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말해보거라.
2: 사무엘이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소식이 주변에 널리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사무엘을 만나러 왔습니다.
7: 아유, 얘야, 하나님 음성이 어쩌더냐? 어떻게 들리더란 말이야?
8: 그래, 하나님 말씀이 천둥벼락처럼 크더냐? 아니면 아주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냐? 아유.
2: 사무엘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알려졌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 모두 들어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아이니라. 이 성스러운 아이가 잘 자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잘 보살펴야 하느니라.
2: 소년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지요. 전쟁을 일으킨 족속은 바로 삼손을 죽인 블레셋족들이었습니다.
9: 사무엘 어른,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이쪽으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10: 아니, 얼마나 많은 적들이 온단 말인가?
9: 적의 대군이 이쪽을 향해서 총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법궤가 있는 이 마을입니다.
2: 이스라엘 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 위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블레셋 족들은 이스라엘 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법궤를 약탈하기 위해서 실로 마을로 진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두 피난을 가야 합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2: 블레셋군들은 질풍처럼 실로 마을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어요.
11: 모든 이스라엘 족들을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
2: 블레셋 족들은 실로 마을을 남김없이 휩쓸었어요. 집은 불타고 허물어졌으며 가축과 사람들은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11: 이 땅은 앞으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형될 것이다.
2: 이스라엘 족들의 가장 소중한 땅이었던 실로. 법궤가 모셔져 있던 이 중요한 마을은 돌덩이만 뒹구는 산 기슭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조리 죽거나 도망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0: 겁니까?
1: 아무 곳이든 가야지.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민족이 계시네. 나는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줘야겠네.
2: 사무엘입니다. 그는 블레셋군의 습격을 피해서 용케더 실로 마을을 떠난 것이에요.
1: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시련이네. 이 시련 속에서 우리 민족은 더욱 강한 민족이 되어야 하네.
2: 사무엘은 떠납니다.
1: 내 저들에게서 법궤를 기어코 다시 뺏고 저들에게 실험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여, 법궤를 빼앗긴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그날 이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베풀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몸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1: 동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뭉쳐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2: 사무엘이 가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갔습니다. 산속이나 사막 가운데 혹은 강변, 그는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어둡고 괴로운 세월이 2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3: 사무엘 어르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데 뭉치게 하고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적을 무찌르도록 해야 합니다.
2: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던 사무엘, 그는 이윽고 명령을 내렸어요.
1: 모든 마을로 사람을 보내시오. 그래서 열흘 후 각 마을의 대표가 라마에 모이도록 하시오.
2: 라마는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서리 없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 아, 자, 여러분, 사무엘 어르신이 나오십니다.
4: 사무엘 어르신.
1: 여러분.
2: 마치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듯 사무엘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1: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적들과 맞서라고 하셨소.
2: 사무엘의 외침에 사람들은 흥분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5: 이스라엘 만세! 사무엘 어르신 만세! 만세! 만세! 만세!
1: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오. 그리고 열흘 후 해가 하늘의 한복판에 왔을 때 모든 마을에 세워져 있는 블레셋 족대의 우상을 불지르고 허물어버리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웁시다!
6: 모두 불질러라!
2: 블레셋 족들은 아스다롯이라는 여자신의 나무 조각을 모든 마을에 세워놓았어요. 이것들이 지금 모두 뽑히고 불살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7: 아니, 이놈들! 미쳤느냐, 이놈들!
2: 모든 마을에서 일제히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서니 숫자가 많은 블레셋족 일망정 당장 덤벼들지 못했어요.
8: 아니, 그런 고약한 이스라엘 놈들을 그대로 두고 보자고!
9: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족과 전쟁을 벌일 시기가 아닙니다.
8: 무슨 소리야!
9: 지금 주변에는 이집트와 그리고 사막의 여러 족속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족과 전쟁을 벌이면 그 족속들이 우리 뒤를 노리고 습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8: 이놈들 아주 감쪽같이 이런 때를 노렸군.
2: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뛰어난 판단력으로 이스라엘족이 일어서야 할 때를 고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 모든 용사들은 미스마로 모이게 하라.
2: 이스라엘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1: 하나님이시여, 우리 군대가 적들을 맞이하여 승리의 영광을 맞이하도록 돌보아 주소서.
2: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무엘의 기도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은 비로소 오랫동안 블레셋족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족들을 굳센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독립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0: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 BBN 어린이 방송입니다.
2: 주님이 주신 기쁨 내 마음속에
3: 어디?
2: 내 마음속에
3: 어디?
2: 내 마음속에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오늘날 정보 기술이 발달로 현대인들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신속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사건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겸손한 이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 자신이 죄인 되었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가 보일 것입니다. 그곳을 들어가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받아야 할 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러므로 누구의 중재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인 불행한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쁘고 복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삶의 불행 가운데서 행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휴대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자 채취 검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특징과 생활 습관을 알아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검사 대상자들이 어떤 비누를 쓰고 로션이나 샴푸나 화장품들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시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또 그리고 무슨 옷을 주로 입는지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때문에 학자들은 각 사람의 생활 방식을 대략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답니다.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바빌론의 관리들도 다니엘 선지자의 그 삶에서 어떤 나쁜 습성이나 생활 습관을 좀 찾아내려고 일종의 최치 검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거의 70년 동안 성실하게 섬겨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많은 고관들 가운데서 세 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유대인이 총리가 되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에게서 부패의 증거를 찾아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온전함을 지켰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침내 총리 역할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남겨진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또 완전하진 못했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만약에 최치 검사를 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헌신해 한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과부의 동전 두입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드리는 삶을 좋아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드러나게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BBN 방송을 물질로 후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제 BBN 한국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제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헌금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 중 누가 참 신인가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제단을 쌓은 후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종일 부르짖었지만 바알에게서는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칼로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그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은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은 제단과 제물을 한꺼번에 살려버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에게서는 어떠한 구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의 불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0: 엘리야의 제단 위에 떨어진 불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로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떨어진 불은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분 외에 모든 신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믿어 구원 가운데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순간의 어떤 경험이나 열심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태도나 인격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은 그의 영적 지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자굴의 이야기로 유명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신앙생활, 그것이야말로 어떤 위경과 시험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알버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곧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긴 검은 뚜껑의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교인 불평록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었는데요. 자신이 담당한 교회의 성도 중에 누가 목사님을 찾아와 다른 교인의 비행이나 또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그 불평하는 교인에게 공손히 말하며 자, 여기 불평록이 있으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에 적어놓겠습니다. 끝에 사인이나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나면 그분의 잘못을 정식으로 문제 삼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러 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해서 아니요, 뭐 기록에 남기고 사인까지 할 만한 이야기는 못 됩니다. 하고는 무안해서 돌아가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40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그 책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평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먹는 것과 입는 것들은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저희 BBN은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뛰어난 왕입니다. 요시아는 국가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조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왕처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방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정결케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전역을 개조시켜 나갑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제일 먼저 언약부터 갱신을 합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요시아가 율법책,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어떤 언약을 세웠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자. 이 일에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겠다고 언약한 다음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전역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해요. 먼저 남유다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4절까지가 남유다 땅에서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를 설명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열을 때마다 그 방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상들이 엄청난 그 더러운 우상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에 놀래요. 마치 집안에서 아이들이 벽에다 온통 낙서를 해놓은 것을 부모가 그 낙서를 지워가듯이 요시아는 성전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숨어있는 모든 우상들을 꺼내어서 그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이사가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방마다 쏟아져 나오는 우상 더미가 대단합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 목상, 뭐 일월 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숭배 도구뿐 아니라 그 모든 우상 그것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더 충격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은 그 산당이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그 미신적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는 제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산당 뒤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에서 분향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당 뒤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제사장들을 찾아내어서 요시아가 그들을 직분을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벳까지 더럽게 하고 산당을 다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산당,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온갖 미신적 신앙을 조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럼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9절에 보시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무교병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산당 제사장으로 따로 구분된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구나. 요시야는 그 문을 열어버리고 산당의 제사장들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 거처가 있었어요. 창녀촌처럼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 남창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남창이 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매매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도백을 10절에서 제거해버리고 11절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말과 태양신의 수레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요시야에 의해서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을 다 제거해버리고 태양신이 타는 수레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다락에서부터 앞마당까지 그야말로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했어요. 성전의 다락에는 아스의 제단이 있었고 성전 앞 두 마당에는 므낫세의 제단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정말 오래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를 위해서 지었던 이방 신전, 이방 산당이 지금까지 요시야 때까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누구도 솔로몬이 지은 이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성전 문을 열고 솔로몬의 상단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걸 다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제거해버린 겁니다. 석상, 목상을 다 깨뜨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을 정결케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아시리아로 다 끌려갔습니다.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와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그 제단을 더럽히고 제단을 모욕하고 여로보암의 종교를 완전히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황소, 송아지 신 두 개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 나라가 됐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제단을 요시야가 가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15절에서 20절까지가 북왕국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나라는 망했지만 제단은 남아있는 겁니다. 제단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그 제단 여로보암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제사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6절에 요시야가 주변에 있던 무덤을 다 파헤치고 해골을 다 꺼내서 그 해골을 베델의 제단에 다 불태워버림으로 베델의 제단을 모욕을 하고 베델의 제단을 저주하고 베델의 제단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정결케 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이제는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 열왕기하는 굉장히 짧게 나타나 있어요. 그 요시야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사사 시대, 열왕의 시대 가운데 요시아가 유월절을 유일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도 분명히 우리가 유월절 지킨 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아 때 사사 시대,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열왕의 역대 가운데 요시아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착각했나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동안에 종교 관례대로 전통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완벽하게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킨 건 요시아가 처음인 거예요. 열왕기하는 종교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교개혁을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월절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는 종교개혁을 하고 21절 23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서 다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틈 사이에 유월절 기사를 끼워 넣었어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는요, 백성들 삶 속에 파고들어가 있던 모든 신접한자, 점장이, 드라빈,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 24절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지금 요시아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마 일간 스포츠의 모든 오늘의 운세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이 1월이 시작될 때 토종 비결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접한자, 점장이에 해당하니까. 요시아는 이렇게 백성들 삶 속에 깊이 파고드는 모든 미신적 요소까지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없었다. 율법을 따라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완벽한 말씀의 통치를 실현해낸 사람이 요시아 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1770년대에 두 명 중 한 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다 불과 20년 뒤에 1790년대에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5 내지 10%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신학자였던 톰 페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에서 기독교가 30년 내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잔 마샬은 기독교는 미국을 구원하기에 너무 멀리 표류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3명이 있고 예일 대학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예일대학에 티머시 드와이트 총장이 총장으로 간 뒤에 학생들하고 성경을 펴놓고 공개 토론을 합니다. 활발한 공개 토론과 성경 공부와 성경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면서 1802년에 예일대학교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학생 중에 3분의 1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미국 캠퍼스로 옮겨 붙기 시작하고 그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 교회를 삼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1700년대 말에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대한 미국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25년 동안에 미국 인구는 4배를 늘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배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조사하고 세 가지를 찾아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말씀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불꽃이 커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꽃이 확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요시아는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요시아의 사망의 이야기가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투를 하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죽어요.
종교개혁자가 뭔가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유쾌하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이 되고 동쪽은 바벨로니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애굽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국력이 약해진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누가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로 가는 가나안 팔레스틴 땅을 통과하는 그 상황에서 요시아 왕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왕 바로누고의 군대를 막았은 겁니다. 그야말로 한 만 명의 군대를 요시아는 한 100명의 군대로 막아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시아가 왜 애굽의 바로누고의 군대를 가로막았을까?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수르에 대한 증오심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쳐서 승리할 경우에 그야말로 팔레스틴 땅은요, 가나안 땅은 그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애굽과 아수르가 팔레스틴 땅 양쪽에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 유다의 미래는 어두운 거예요. 유다의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전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기자는 놓치지 않고 왜 요시아가 죽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애굽왕 바로 느고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요시아는요, 율법책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자음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유다 땅을 개조해냈습니다. 언약의 땅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하다가 결국에는 무기토에서 사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그 말을 계속 거역하다가 무기토에서 사망해버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계속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개혁을 성취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상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요시아는 가장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남북 왕국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신 하나님의 통치의 이데올로기가 깨지는 겁니다. 아합 같은 그 악한 왕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요시아는 가장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회개만 하면 돌이키셨던 하나님이 요시아 때에는 그 거대한 역사 이래 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도 하나님이 돌이키질 않으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럼에도 요시아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멈추지 않았던 왕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네 명의 왕이 남은 23년의 유다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이 네 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입니다. 요시아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아스인데 불과 3개월 통치하면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11년 동안 왕이 됐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백성들의 아주 피를 빨아먹은 그런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3개월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는데 4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요시아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세 가지 율법책, 하나님의 성전, 유월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 대청소하라는 얘기인가요? 성전을 정결케 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열왕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신앙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나타나야 돼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그 피와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를 그대로 재현해내셔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유월절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이 시대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어느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골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목상과 석상을 제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책은 뭘까요? 율법책을 찾으셨습니까? 율법책이 뭐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계명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요시아가 발견해낸 율법책에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 스스로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요, 삶의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다시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너는 싫어. 이러면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도 있다. 머리가 좋으면 가능하다. 기도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를 비하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6명의 경비원을 다 해고하는 그 사안을 국민, 그 주민 투표에 붙였습니다. 근데 투표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경비실 창문 앞에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해고하는 투표함이 경비원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창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분은 앉아서 자기를 해고할 것인가 찬반을 묻는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넣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고, 이게 주민투표 51%인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대량 해고가 된 거예요. 그 해고 통지문을 누가 붙였는지 아십니까? 경비원들이 가서 붙였습니다. 자기를 해고하는 공지문을 자기 손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배려가 있었으면 그렇게 잔인하진 않을 거 아닌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유월절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사람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사탄이 인권이라는 걸 도둑질해 갔잖아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도둑질에다가 원숭이 옷을 입혀놓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세주시오.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를 도둑질해 가서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든 게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이제는요, 인간 존중의 이 가장 중요한 인권의 복음의 정신을 이게 훔쳐다가 인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는 당연히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인권이 너무 지나쳐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간의 기본적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서 피켓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위선에 빠져서 인간 존중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게 빼앗아다가 도둑질에다가 엉뚱한 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시리아 난민이 일어나서 그들을 마치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고 쩔쩔쩔쩔 매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게 무슨 선진국의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학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해야죠.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쳐 간 거잖아요. 너무 지나쳐서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사 인권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니까 사탄이 슬며시 훔쳐다가 엉뚱한 곳에 붙이는 곳마다 도덕이 파괴되고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윤리가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퀴어 축제에는 몇 억씩 갖다 부어주면서 애들이, 여자애들이, 가난한 여학생 아이들이 생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문지 깔고 앉아있는데 그거 줄 돈은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신명기 14장 29절에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들이 소외시킨 사람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인간답게 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도 배부르게 할 것이라, 너의 범사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신약에서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정결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흑백 갈등이 일어나서 계속 서로 죽이고 서로에 대해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2007년에 박노자 교수가 탈북자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탈북자 숫자가 만 명이었는데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 만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설문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65% 내지 70%가 다른 나라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평가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이제는요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도 다 무시당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되고 무시된다면 교회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유월절이 지키고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있나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온갖 탐욕의 우상들이 가득한 건 아닌가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존경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 권태감이 듭니다. 권태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권태감에 끌려다니면 십자가 사랑입니까? 왜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지시나요? 이겨낼 수 있어야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죠. 어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확신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품이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테스트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몽철 장로님이 매일 쓰는 칼럼에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진짜 여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졌는가? 그걸 친절함이라 그랬습니다. 친절한 여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물길러 오는 여자들한테 나그네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친절을 베푸는 여자. 얼마나 아름답고 상냥스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를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줄 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친절한 여자.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줬을 뿐 아니라 약대까지 다 줬잖아요. 여러분 약대 한 마리가 한번 흙 하면 얼마의 물을 먹는 줄 아십니까? 50리터 내지 100리터를 마십니다. 얘네들이 한 10마리만 있으면 1000리터를 흙 마시는 거예요. 그걸 그 가냘픈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약다를 먹이는 겁니다. 여몽철 장로님이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성과 데이트할 때 나를 대하는 태도보다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을 고르라고. 틀림없는 거거든요. 밀턴 스타인버그는 그는 어렸을 때에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했지만 존경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친절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 대한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친절을 다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은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삶 자체를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로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혹시 그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줄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책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 말합니다. 그러면 언어와 세대를 넘어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언제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 수많은 책 중에 또 하나의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BBN 무료 성경대학에서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보다는 극심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온 한 선교단체 단원들이 분화한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지를 나누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어도 신통치 않고 또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전도지를 건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It's free. 그러자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전도지가 동이 나고 말았답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ITL 카드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영생의 복음도 공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공짜 카드를 한번 신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짜로 얻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판받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체험하며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갈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받는 비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윈스턴 처칠의 말을 기억하시고 또 BBN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4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폐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4: 제6장.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피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2: 제7장.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옥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서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인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4: 제8장.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3: 지금까지는 전도서 4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BN 사역은 1971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단한 번도 방송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한 이래로 1999년에는 국경을 넘어 중남미에 이르는 방송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 71억 인구 중 29억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인터넷 8개 언어 방송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말씀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BBN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 앞의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내일 또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는 아무에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꼭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 21장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끝내가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 사건들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뜻에 대하여 또 삶에 대하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여러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바울을 단념시키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을 하는 중에 밀레도로 왔고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의 마지막 부탁을 하였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심령에 전하는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왔던 마지막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려 두로에서 상륜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면서 그 뜻을 이루고 또한 그가 마음에 가진 부담과 직접 부딪힐 순간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여정이 1절부터 3절까지 단 몇 마디의 말씀으로만 언급되고 지나갔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길고 힘든 여행이었고 물론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었고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두로에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로는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4절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바울의 삶에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큰 교훈이 됩니다. 이제 2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이렇게 바울은 배가 짐을 내리는 동안 그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바울은 항상 소망했습니다. 21장 4절에 따르면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흥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도행전 23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방문한 도시들마다에서 받았던 경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되돌아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을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1장 4절에는 또 명백하게 긴급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또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한 교제의 목적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명령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래가 지났습니다. 이래가 다 지난 후 바울과 누가가 함께 여행하던 이들과 함께 떠나갈 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십시다. 제게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특히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 사역할 기회를 가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격려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모이고 제가 그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분들도 저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제 심령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고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느낍니다. 서로 교통함을 느낍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전에 누긴이라고 불리우던 이리안 자야 깊은 내륙 지역에 사는 아주 원시적인 부족과 함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그때의 경험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문자 그대로 석기시대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원시 인디언 부족이 거기에 살았는데 저들은 산업화되는 것에 관한 서구 문화의 특징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면서 현대 기기들과 의복들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의 차이를 사실상 극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역교회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그분들 앞에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이 제 심령에 주신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기다리는데 그분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하나를 불렀습니다. 제 심령이 그들과 교제함을 통하여 얼마나 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부른 찬양이 바다를 건너서 다른 문화권에서 아마도 다른 세계라고도 불러도 무방할 그런 곳에서 온 여행극인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천국 이편에서는 결코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 성령 하나님께로 거듭났던 것 같이 저들도 성령 하나님께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날 저와 그들 사이에 보여진 친밀감을 저들은 천국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삶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잊지 못할 순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벌써 보셨겠지만 사도 행전에서 바울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또 지역마다에서 어떻게 격려받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특성입니다. 프톨로메이스, 두로, 그리고 밀레도와 그 외의 지역 같은 중요한 지역들에서 복음의 깃발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바울의 마음과 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여행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여함을 선포하며 또 그것 때문에 당했던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여러 곳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또 저렇게 만나게 되는 특별한 친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중 근래에 들어서 거동을 못하고 집에 있어야 했거나 병실에 누워서 꼼짝 못하거나 한 경험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믿는 친구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갑자기 밝은 햇빛이 당신에게 비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와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격려를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젊은 여성이 적은 것으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청소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자기가 복음을 나눈 경험에 대해서 적으면서 사용한 한 예화가 특별히 생각이 나는데 그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잡기 원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으면 그녀가 믿음을 나누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녀에게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광채 때문에 또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에 수차에 걸쳐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당신같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에 있어서 사실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또한 그것이 진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그분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십시다. 저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강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제게 하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이 저와 나누게끔 하며 그런 후에 우리가 피차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나와 나눈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과 나누고 너희들이 나와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같이 세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때에 지옥으로 향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아마도 부끄러운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직접 소개할 수도 있지만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친구에게 알리기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 가운데 동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 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부유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과거에 대한 용서이며 새 생활의 선물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구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아직 여러분들께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0: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신상품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품인 것처럼 더 이상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살이, 인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볼만한 것들이 많은 오늘날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이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어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1: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나는 그 계약서에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라는 재미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주도권을 여러분들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는 것이지만 BBN 방송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 동력을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물질로 드리는 헌신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전히 쓰여지게 됩니다.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찍이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에 쓰일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바치는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깨달음과 울림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순서순서를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신실하게 계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또 요동케 하고 또 산만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으로 참 중심을 잡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No turning back.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매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열매 맺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저희들 믿음 안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섬기며 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워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이때 저들이 바나바의 사촌 또는 친족 또는 생질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동행하여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마가는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며 또 혹자는 오순절 다락방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함께한 마가는 안디옥으로부터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를 타고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가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실라미에 이르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섬 반대편인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름이 바보스럽죠. 네, 이 바보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곳 바보에서 바 예수라고 일컫는 유대인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 예수의 이 뜻을 보게 되면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주의 길을 굳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디메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것처럼 이름 자체는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었지만 실제 그 삶은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어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자 오히려 참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를 꾸짖어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최초 회심자가 되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저들이 키프로스 섬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만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보다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자리에서 그는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함께 볼 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내가 뒤로 물러섰는지에 대한 이유를 댑니다. 물론 그 이유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가 뒤로 물러서서 집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죠. 그가 지금 현재에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예배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았는지, 참 많은 봉사를 했는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과거이고 물론 그것도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참 매일의 현재의 삶에서 그 믿음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더디지만 느리지만 또 그 가운데서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믿음과 같이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물론 이 마가가 배교하거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간 적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면 혹 이 마가는 참 헌신되어 있고 참 열정도 있고 많은 일들 하지만 혹 이것이 습관이 돼서 어떤 문제를 당하기만 하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내팽겨쳐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삶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가?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혹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혹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이 한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자는 이 마가가 나중에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봤었을 때 마가가 아니었는가라고 많이들 봅니다. 어쨌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의 가장 그 목표, 표대, 초점은 바로 이 세상 아니면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되고 주춤거리게 되고 주저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이제는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가 나타납니까? 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힘으로 복음을 이루거나 또는 그것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나 없이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힘 주시는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 삶이 되고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중심된 그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복음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믿음을 여러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현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붙들며 놓지 않고 그래서 정말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경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포복하며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 위에 뿌어 세움을 입으며 그 말씀으로 철저히 갖추어지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o turning back.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여러분 주저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물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과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위대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이라 하면 바로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 저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예,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내시게 하셨을 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보내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들을 직접 세워 보내셨을 때 4절에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미션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다수나 어떤 투표나 아니면 여러분 떠밀려서 떠밀려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에 이끌리고 붙잡힌 바 되어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 세상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나 혼자 홀연날치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심 또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계 최초로 교회가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교지가 그브로, 즉 키프로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선교는 가장 먼 것부터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선교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우리는 선교를 멀리 타지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부터 아니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물론 이것은 순차적이 아니라 end, 즉 동시에입니다. 그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불광동 지역에서 아니 더 좁히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친구 간에 회사 간에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제입니다. 어쩌면 그 선교제라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친척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광동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위하여 저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무엇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도 함께 아니 더 중요하게 다시 말하면 더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다른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어떤 급한 것을 하다 보니 자꾸만 이 중요한 것들이 자꾸 순차적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main thing,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위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행복, 능력,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영적인 삶, 즉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게을리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고 또 그 믿음에서 물러간 것을 나름 변명하고 타협하고 핑계를 대며 주님을 쫓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아니라 혹 그 무엇이 혹 나는 아닌지 내 자신 내 생각은 아닌지 전도의 사명을 무엇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 모든 것에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듯 바로 바예수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낙심케 하며 기진케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의 삶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바로 그 모든 배후에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영적인 사악함, 마귀, 그래서 그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새삼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 괴계,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여러분 비본질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비본질이나 비진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리에 붙들리고 매일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론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면 코끼리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이미지 속에 벌써 코끼리란 단어가 딱 하면서요. 예, 커피 마시지 말아야지, 물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죄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면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여러분, 위로부터 그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겨를이 없어요. 예.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이제부터 결혼했을까 만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눈여겨보지 말아요. 아니에요. 내가 한 여자, 한 아내, 예, 그거 내가 집중하면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의 핵심 대신 여러분 말씀,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는데, 이미 진리의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조종하거나 채우거나 우리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무언가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는 가장 먼저 being, to do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해서 정말 기본적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핸드폰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피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다시 되뇌이며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삶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 쌓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지만 돌이켜보니 나도 모르게 여전히 갈 길을 멀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많이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여전히 전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빚어간다라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더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조금씩이지만 부족하지만 잘못하지만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면 부모로서든 자녀로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믿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여전히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 섬 전역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바보에서 서기어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바 예수라는 박수, 무당, 마법사가 이를 방해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서기어 바울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 했습니다. 바 예수, 그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그 삶에서는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는 않는지. 그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거짓 대언자이며 마술사, 마법사였습니다. 또한 엘루마라는 별칭을 불렸는데 누가는 곧바로 그를 마술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말하기를 모든 계계와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합니다. 야, 진짜 할 수 있는 악담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예수는 실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부정하고 방해하며 정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괴계와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였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따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전도하려 했었을 때 여러분 사단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없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인지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뭐가 잘못된 데가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 지금 당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괜찮고 마치 겉으로 만사 형통 같은 거니까는 아 정말 평안하다. 그러니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리고 5절로 7절에 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그 어떤 것도 나를 물러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믿음에서 물러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왜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내가 왜 주저앉고 내가 뒤로 물러섰는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의 간증입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간증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언젠가 제 비석에도 만약에 있다면 이 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마지막의 고백, 간증인지요. 김상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선하고 착하고 나의 신실한 충성된 종아. 예.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 그 한마디 듣는 것이 그 모든 이 세상의 수고를 다 씻어내고 다 덜어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무슨 칭찬, 무슨 영화, 모든 걸 하더라도 그 앞에 나갔는데 그 영혼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냥 단지 구원만 받아가지고 그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로 없이 내가 너를 위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붙들려 마비되었습니다. 마음이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이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들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적인 영원한 가치가 아닌 헛되고 곧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마비되고 미쳐있지는 않는지. 만약 미쳐야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쳐야 한다면 어디예요? 주님에게 미치기 바랍니다. 미쳐야 합니다. 예.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서 중도하차한 이후로 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다툼이 이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재미나게도 저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은혜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고, 더군다나 바울은 워낙 뭐 성정이 그렇지만은 바나바의 이미지도 있고, 뭐 굳이 그렇게 말해도 그냥 여러분 부드럽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지 않아서 같이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일을 두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심히 다투었다. 격렬하게 싸웠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머리 잡고 끄댕이고 막 주먹 다짐하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겠죠. 예.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보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나바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않으신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를 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시리아와 길리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에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는 바나와 함께 사역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와도 함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여긴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를 마가를 그렇게 여겼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누가 더 낫냐? 어떤 스승이 더 낫냐? 내 제자가 더 낫다. 예. 디모데가 더 낫다. 마가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상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꿀 수 있고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꾸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마스터피스 이 모든 것을 하시려 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작은 피스지만 물 날르는 거 주보지 날르는 거 주차하는 거 뭐가 됐든지 간에 요거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뭘 대다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예. 여보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어떻게 지내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기회를 보고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언제 모르지만 중요한 전도 집회나 아니면 어떤 게 있을 때 초청한다든지 전도의 기회를 삼는다든지 간단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 어제도 여름성경학교 수영장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좋은 거 하루만 하고 주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몇 시간을 에너지 딸리잖아요. 근데 1시부터 5시까지 그 넘쳐나는 에너지에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기 괴물 같은 정말 지치지 않은 에너지 같은 정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뭐 물장구 치고 이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선생님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좋아서 수영하는 거 좋죠. 근데 내 애도 아닌 다른 애에서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느냐 아느냐 물속에 들어가느냐 아느냐 그냥 같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사역에 그냥 고동된 노동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이 22명이나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든 없든 주님 안에 마가는 스스로 찾아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그는 사역에서나 하나님께 사용되어 준 일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제나 어제가 아닌 오늘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였는가, 저주하였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주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까? 고백한 내가 정말 창피하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낮추며 회개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비로소 주님만을 구하고 의지하였을 때 지금 현재 그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믿음 위에 그리고 믿음 안에 그리고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상한 갈대 어떻게 합니까? 예? 꺾어버리죠. 안 그러세요? 아 당연히 여기 갈대들이 다 있는데 꺾겠습니까? 꺾어버리죠. 버려버리죠. 여러분 다 이제 불 꺼질랑 말랑하는 심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꺼져나면 그거 뭡니까? 그냥 꺼트려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 새 거 쓰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어쩌든지 이게 다시 불붙여서 세우기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화살이 있어요. 강력한 화살로 시위를 당겨서 목표물을 향해서 쏩니다. 그 강력한 화살은 속도를 내며 강력하게 나아가 목표물을 명중시키죠. 그런데 쓰다쓰다 남은 이 화살이 어느덧 마모되어지면서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 부러진 화살을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러진 긴 화살이 부러진 화살을 다시 다듬습니다. 어쩌면 그 부러진 화살을 다시 다듬어서 여러분 더 강력한 무기로 석궁의 화살로 쓰지 않습니까? 아시죠? 왜 석궁을 이렇게 총같이 쓴 이 짧은 화살. 근데 이 석궁의 화살이요 짧지만 더 파괴력은 강력한 힘과 파괴력과 속도는 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냐 짧으냐 화살이냐 아니면 석궁의 화살이냐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이는 지팡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화살이 되었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마치 그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했었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그 엄청난 우리의 계획의 대적자 사탄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로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한때 뒤로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어쩌면 자신을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내가 어찌 그러면서 선교사를 할 수 있는지 다 말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면 스스로 자책하며 모으는 것이 끝났다고 이겼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방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다시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로 끝내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으며 끝내 마침내 바울에게도 다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유익하지 않았어요. 방해가 됐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갈 수 없었던, 한때 함께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마가가 이제는 반드시 데려와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엘르마를 통해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엘르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사용하셨으며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제가 아닙니다. 또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셨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요, No turning back.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No turning back. 오히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자도 다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포기되어 있는지 않는지, 그러나 상한 걸대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드시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떼내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다른 생각, 그 무엇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을 그렇게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 저리 가운데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들은 말씀처럼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0: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영호 집사님 이 앞에 나오셔서 대표의 기도의 짐으로 오늘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참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김상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대장 되시는 주님 의리하여 좀 믿고 좀 저희들이 하루하루 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닮아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귀한 날씨 허락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존의 많은 어린이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성경 학교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저희 모두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로 인해 인명사고 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발견한 한 청년은 자신이 수영을 못하자 황급히 도울 사람을 찾았고 결국 물에 빠진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진 그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한 첫 마디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이 생명을 건진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허덕이며 매일 영적 전투라는 늪에 빠져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시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약 14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보다 예수님을 모른 채 영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80%가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으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때를 놓친 곡식은 모두 버려지는데요. 이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할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 도구란을 통해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시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자, 이제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0: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반석이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김인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1: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씩씩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잘 지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2: 지키는 사람.
1: 그래요. 지키는 사람이 좋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키면 좋아요? 안 지키면 좋아요?
2: 지키면 좋아요.
1: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도 약속을 지키시면 참 좋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약속을 해본 사람 많죠?
2: 네.
1: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왜 예수님이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살씩 더 먹어서 이제는 언니, 오빠가 되었어요. 이젠 달라져야 해요. 새해부터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또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우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태는 새해부터 밥을 혼자서 먹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우태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점심때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밥상을 차려놓고 우태 앞에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우태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밥을 혼자서 먹기 시작했어요. 반찬 투정도 안 나고 끝까지 밥을 혼자 다 먹었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약속을 지킨 우태가 너무 예뻐서 우태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니까 엄마는 기쁘고 큰 소리로 약속을 지킨 우태를 자랑했어요. 아빠도 기분이 좋으셔서, 오, 그래? 나도 내일부터 일찍 퇴근할게. 그리고 우태와 약속한 거 아빠도 꼭 지킬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도 우태네 집에 하신 약속을 다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정직한 분이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라반 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들판에서 잠을 자던 중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줄게. 무서워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와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미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빠가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속하고 꼭 지키는 정직한 어린이가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 예수님도 우리의 약속을 꼭 지켜주신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어요? 한번 새끼손가락을 내밀어서 옆 친구와 약속을 해보세요. 어떤 약속을 하냐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봐요. 첫째는,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꼭 나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선생님, 새해부터는 공부 시간에 떠들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친구들아,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아이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씩씩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안 보이는 얼굴이 있는 것 같아. 어디 갔나 보죠? 자,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 자,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많이 아는 거죠? 찬송가지만은 성경 귀절로 많이 알려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성경 말씀에 있는 가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노래 부르기 쉽게 가사를 나누어 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주셨다 그랬지?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4: 독생자요.
3: 어휴, 대답이 너무 조금해. 한 친구만 대답했네.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찬송인가 한번 우리 맨 처음에 한 소절부터 맨 끝까지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 테니까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0: 이 찬양 참 예쁜 찬양이죠?
1: 네. 자,
0: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한 소절씩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자,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더 자신 있게 시작.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자, 이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2: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0: 잠깐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숨을 깊이 쉬고 해야 되겠죠? 독생자를 시작.

0: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찬양 할 때까지 이 곡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 보내도록 하세요. 안녕.
1: 찬양 재밌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 마리아가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사렛을 떠난 지도 꽤나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엄지 풀립을 비롯한 풀립 마을의 많은 풀립들은 길 떠난 마리아의 소식이 정말 궁금했어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를 낳았대요. 또 그 아기는 이스라엘을 구할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풀립들은 정말 이런 소문을 믿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마리아가 예쁜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의 소나기에서 구해줄 장차 이 땅에 오실 임금님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산들바람이 속히 와줘야 할 텐데. 산들바람이라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야. 산들바람이 가져오는 소식이 이 땅에 태어나실 임금님에 관한 것이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엄지 플립은 산들바람이 속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그런 기다림은 비록 엄지 플립 하나만의 바람은 아니었어요. 플립 마을의 모든 플립들이 지니고 있는 바람이었어요. 가녀린 플립들의 여린 속살을 콕콕 쏘아대는 햇볕이 쏟아져 내립니다. 따가운 땡볕의 심술을 피하기 위해 풀립들은 잔뜩 몸을 움츠려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어린 풀립들의 이런 모습이 사뭇 안쓰럽게 여겨지는 엄지 풀립입니다. 엄지 풀립은 자신의 잎사귀를 떨떠랗게 펼쳐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기 풀립들을 가려줬어요. 정말 그럴 때의 엄지 풀립은 마치 엄마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아기 풀립들이 소록소록 낮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쿨쿨쿨. 아기 풀립들은 정말 깊은 잠 속으로 소르르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마를 스쳐가는 바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엄지 풀립은 사방을 둘러봤어요. 아, 그런데 바로 옆에 산들바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엄지 플립은 반가움에 그만 덥석 산들바람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산들바람아, 왜 이제서야 오는 거니? 얼마나 너를 기다렸으면 꿈속에서까지 아까 너를 봤단 말이야.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산들바람이 밉다는 듯 엄지 플립은 살짝 눈을 흘려줬어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너무 야단만 치지 말라고. 그동안 얼마나 바빴으면 이제서야 왔을까. 마리아 아가씨를 모시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기나 해? 너무 늦게 왔다고 핀잔만 주는 것 같아 산들바람은 입을 삐죽거려 봤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풀립들의 반가워하는 모습을 볼 때 토라질 듯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마리아 아가씨 얘기 좀 해줘. 우리가 얼마나 그 소식이 궁금했는지 몰라. 풀립들은 입을 모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재촉했어요. 산들바람은 조금은 뻐기는 모습으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말이야, 나사렛에서부터 줄곧 마리아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겠니? 무척이나 힘겨워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어. 나는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켜 마리아를 시원하게 해주기에 바빴다고. 그리고 산들바람은 나사렛을 떠난 뒤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갈릴리를 떠난 사흘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는 마리아가 머물 숙소가 없었단 말이야. 얘들아, 마리아가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너희들 모르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는 들려줄게. 안녕.
1: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외워볼 텐데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 변화를 받아
1: 하나님의 선하시고
2: 기뻐하시고
1: 온전하신 뜻이
2: 무엇인지
1: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 변화를 받아
1: 하나님의 선하시고
2: 기뻐하시고
1: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2: 분별하도록 하라.
1: 자, 오늘은 우리 한결이가 먼저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다 외웠지요? 자, 그래요. 우리 한결이 해보세요.
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 아멘.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신혜 한번 해볼까요? 자, 신혜 해봐요. 침착하게.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 아멘. 너무너무 잘 외우는 것 같아. 그죠? 아주 빨리. 이야, 대단하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0: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아우,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 한 번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는데요. 이제 한 살씩 더 먹었지요? 키도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자라서 다음에 만날 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한 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키워줘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분의 7살 난 딸아이가 학교에서 남아메리카의 그 과테말라의 한 소아원에 관한 영상을 보았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엄마에게 우리가 거길 가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나중에 내가 크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10살이 됐을 때 가족과 함께 그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도운 적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는데 다시 갔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두 가정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5살 되었을 때 다시 아빠와 함께 과테말라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 아이들의 소망과 꿈이 어른들의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린 신자들에게 그 아이들이 단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된다.

0: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소망의 불꽃 하나가 튀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불을 더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같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